0: 네, 불안을 빨리 잡아볼까요? 네, 불안을 빨리 잡아볼까요? 다음에 시작되는 날, 죽어왔습니다. 이제 저 상태 약간, 오늘 로우스터, 내일 약간, 오늘 초우다 약간, 제가 바뀌기엔 토들도, 슈퍼에겐, 다음에 좀 트릿 마셔야 되죠.
1: 시작하는 데 괜찮아요.